야야야 들고 났고 다리 이런 짓 알아요 손가락 모네요 마부 서지영구 조란저리 데이 무겁고 페리아시 세인용 사람들아무로 키트바 닭구렁 거니 것다리 아직 뿌러니 빠따들하고치 어두수도 너 꾸르스네띠 마수대 버전하더라 저기 너무나 많이 무하빠떡고 나서나 헤브룩이 아니면 너리 숨어띠에네 꼬르 꺼리치 머리 빵사뚜띠 택기 이렇게 틀라 아기야 새띠래 제때문에 넣나 아는띠 떤룰어 떡고 빠추리다이 굳어두이띠꺼 택기리에 벗겨디언띠 못노 뿌리자이치 새띠루 마하를 꺼리 꿀라레 딱구 빠추리 제이 짜울어두이띠꺼 바디다이 구저원다 죽은디꺼 내이 아직 스와밍꺼 니꺼 떨어내우치 그치 스와밍 니오나 더